0: 됐어. 내가
1: 먹어요, 봐라. 다나야, 다나. 아유. 하네고다.
2: 가이파이 마타 다나로 무나.
3: 크리가타세. Kaj ne slišiš?
2: Zakaj pa?
3: On bi rad poslušal Radio Bukarešta, ona pa Radio Sra.

0: 하여 됐어.
1: 사가래요.
0: 어, 네네네, 아가다마나노데.
1: 사가래,
0: 하여. 야바이라 다나야 다나.
2: 카이파이 마타 다나 로무나.
3: 크리가타세. Kaj ne slišiš?
2: Zakaj pa?
3: On bi rad poslušal Radio Bukarešta, ona pa Radio Sraka.
2: In čigava bo obveljala?
3: Tam imajo ženske glavno besedo.
0: Oje, ne, ne, ne, agadama na note.